0: Melody, Melody, we're gonna do that cha-cha dance.
1: 여기구리 나나나 캄바나 and one stop shipping agency 나나나 sponsor and Neptune Pacific Direct Line 게 NDPL 니 거의 공고에 대다이네 아리에 나나 미가 니라나가 보스키로야 뱀 맥기리베스 이나마기타가 베야라면 대봉 에 니가로코 워피모노 원순 워워장아 워피모노 와 어허이 까이까이니 베리 에이가 가이는 워키파코나 이리
2: MTCIC, pesanga yari pepe, yon de email address at pieripepeheadcommerce.gov.ki, getariponia, tenampa, a suan mewa tawana, wawa no what the one in mewa isua, isuan mewa tawana, wawa no what the one in mewa wanua, awai, isua tenuakia, tenua tawana, waiwa, awa.
1: Away the one stop, na koni katewea son, na na email at katewea@onestop.com.ki ke Olive Derek, na na email at olive@onestop.com.ki kente tarepon
2: ay suwa ni mewata wana wawa te isuwa tenua kia ni mewata wana wawa wana tewana

0: The new super plan. Are you are you American?
1: 아, 가니가 우리가 이거 아마지 하고 the new super plan.
0: 야니 잉. 너로 마이 요거 쇼는 다지 super plan. 약간 그냥 아이 가이 가이 거니 가르고. 아이오트 plan. Are you American? 마이야 가르게 에 워르게. 내가 보고는 super plan. 시 내가 보이게 따라. 아 그리고 내가 보이 뜨기가 파이 따다. Te voy a tener de misión de tete que dice mes.
1: Que carique to one point to know what the gigabytes from data. O ni me fue de misión de tete que de ese mes. Y si te mueve de tarapona y no nos movimos a vos lleva.
0: Ay, Ari, Uria, está to one to one to one of the book. O ni te veo que subo plan de cayenago. O y te lleno aquí con la caída que no voy a ir. Y porque te borro y arranca agua que yo. The new super plan.